0: 안일참 어청한 뜻은 방소 건부투망가 업보신다 알아봤기 그라띠 있는 거로
1: 아프바텐
0: 아프바텐 서포 생체능인 반가스 빨리
1: 부파티 그라띠 생배 방어선인 그라띠
0: 인문노 인타라스 아키 이기모포 도카로 슬레라무 니프 아키 그리스로요
1: 아프
0: 서마테니 마람 반다스 빨리 아포 간자라니
1: palungguaning grati sawutwe ndak pasrahke marang kowe nek perlu bojone bupati Bandar Subali pek sisan
0: tak dak